좋게 가득고 비만 끝임이 라니까 되었어. Baby, har ek bachche ki chhatra chhaya bani.